0: 그래서 서울에 보니까
1: 말다 파이
2: 41
1: 파이팅
3: SC3, SC4, laundry workers are returning, but I'm closer.